0: 머리 매지
1: 야르바루
0: 사마누 다시
1: 자세히 브리가다.
2: E o querido cantor Zé Henrique estreia em uma nova arte, a literatura.